내 팔바지 무코로 꼭 박사 영란이 다 그러 부말에 까샤니 무서 정외 부파보 까샤니 무서 사말레 사보로 사 마이로그레 까말레 까보로 숨나이시네 상올레리 카디 파디

나인에디 원소인에디 콘바르노 토무노는 쿤조 승 쿤조보 승 베로 쿤조 베라이도 살아록보 버리록보 콘바르노 쿤조 베라이오 타이 카즈오 헝간케토 버리록노 콘바르노 베로 피아바 어로코 헝간케 카즈바이 쿤조 콘바르 베르마노테 예이 부카 함양라요 그러니까 아오 가방에 마르기신 나이그라시디 엄하이록 어꼭타이록 증 뭐로 크나나이 아부승 크나이마노 시니 FM 우조엔토니 비싱토이 사라사 포인트 독 메가하르조 하숙니 르사몽 로고 시민노노록 모이클라이 크나이만 바야나 하케 노록토무노 꼭탕 꼭롭 스냐니 흔히 원수위 동이보 노록 엄하이 꼭타이록 루이나이 또 묵는 노력, 노력이 꼭 당로, 아 노력이 르삽 묵로, 또 묵는 세입만 가는게 무슨 크나 떡노, 가분의 말이 기생 노력, 아니 일라완 주구이 무슨 크나 떡노, 뭔 바가이노, 박사 박사니 르삽 묵로, 크나 떡떡고, 꼭 타이로, 하야 니바, 박사 박사니 가는게봐, 아보 벨라이케 헬랭사사 하이로고, 뭔 바가이노, 파디 생 시니 르삽 묵로. Seimaro, Coctan Coglo, Motel Hilik, Lanya Musungange, nor Srangimanana, Zaduni Canadi, nor Kabangma Srangimanai. Hake, Zaduni Taitang Sangersiten, nor Nibagui, Radica, the Burma Bayer subject, Zaduni Taitang Sa.

0: 랑 등이 산농 덤농 뭐 보지나 낭나이 나이니 가냐 낭나이 그랬더니 여보다 아빠 이거 동물이 소모여 그러니까 여보 이상해 뭐 봄비 꼭 살던 간누 공부도 함 가니 꼭도 사 남다 사 야마 하러 공나 가서 가서 누 공감대 꼭 람 그리고 동어도 다 공감해야 그러니까 누 공감 그 가서 함 쌈나 뭐 낭나이 그 소모여 보지 자리야 그러니까 바 함저 근간에 보 아마 바 바보 낭나 비디 콜마 사야 구불이
1: 안 찾아 사원은 아니 어디 이번에 못 사서 아장노 우리 아무 하루 못 통한 남자 못 따고 아 번다 이 아무 하루가 생각해봐 그냥 부러져서 못 따다 해봐 이나 부디는 나 하나이 응 그니까 자양가 더 벌어보니 뭐 사야코 맨날 그렇게 하고 가따러 뭐 뜻이 야로 뭐 뜻이 나나고 몇번 사고 가따다고 응응응 이제 앞으로 거 부디로 자 한가봐 누구랑 나 두고 한 거다 응 그니까 자식 가서 소모형 그 누구랑 나 두고 액돔 누구랑 그 팔만 줘라
0: 我差不多一个项目开嘛做了哦，该过年过年你穿的这里，哦，平时我帮彩礼个哒，嗯，你那些不这里没这些不啦，嗯，还是不啦，你彩礼个很该，啊，哦不哩不，普通人拍大概都弄啥个，嗯，买差不多不穿什么，那哪种么子呀，嗯，今多不穿又是人家好看我，那哪种么子呀不穿就很个，多看到不穿什么那不做了不咯不不，嗯，不我开始不穿啥个很该，就往了吃到不了不个，嗯。
1: 가프로가이자자자방캉망카아하가이 어르사몽 너르니 바가이 조토니 바가이 인가르시팅 랑만 바가이 총이나오 허니 샬라요 어르사몽 카나라요 함작라요 피아바 라마크사라 탕이나이 악노노 총리야 허니 샬라요 나이가나 어르사몽 탕사 카나라이

0: 아오 회계 어서라오 가방에 마르기싱
1: 파이디 센 나이레 피오나 타이보 아무리 바기 스킬 데벨롭멘트 낭 회 디바 아본 낙낭 사이크나르카 하게 웰페어 스킴 회 디바 웰페어 스킴 아본 어머하이노 함그라이그낭 함어리그낭 아 그리 누콩니 저또 너너 버너 소일라 뭐 두부이나이 그낭 클라이타니요 버너니 녹 누콩노 나이타니요 버너 주바이자마노 아부는 하르모 마하이케 버그노 랑부샤 그리 벨작 누콩 록노 주바몽르마니 비싱티 타이 브리 록노 테이버 판그낭 클라이티샤나니 어로 버너 파워니 꼭사로 크락 관련이 꼭 사자고 마케인간께 무리록노 사몽 버릉만이 미싱되이 그방마 버릉이 바기 아원 바기노 오 스킨 니 미싱되이 버릉노 타보 컴퓨터로 버릉자기 동어 그방마 일렉트릭 하여가바 테크니시안 로고 버릉노 뷰티 팔러 로고 버릉노 그방마 자가 사몽 하여가바 스릉나니 셉삽 르자기 동어 무리록노 그방마 라마트이 랑쿠샤오 버럭 바사이자만노 버럭노 주와자기통오 하게 양 시클라록노 사몽 뭐하이노 시클라록노 뭐하이노 르자기통오 따이 사몽 당내록노 기샤미샤 삭바이탕 바니야 클라이네록노 버럭노 뭐하이노 랑쿠샤 로이나이 주바자그이 동고 양 사카모 마이크른자 버럭노 바하이노 나이자기 동고 그게 오 스킬 데벨롭멘 아보 어머하이게노 타복 사무록 당르자기 동고 프릉자기 동고 컴퓨터 타이 디지털 스킬 흔히냐 버럭노 프릉자기 동고 컴퓨터 스릉 프릉자고 너럭보 크나 바이케나 시글라록노 타복 프릉자기 동고 그릉그릉 암사이라고 아버너럭 나이 정디 무프로라고 아버 블록니 비싱티 퍼능마노 본체트니 비싱티 퍼능이마노 그방마 웰페어 오르가니션럭니 비싱티 프릉자기 마노 하야카바 그방마 ITI 센터럭니 비싱티 프릉자기 마노 아버너럭 나이쇼미 마통나이 타이타모 아르너타모 스릉이마나이 컴퓨터 타이 디지털 스킬 너럭 스릉이마나이 일렉트리시안 타이 Technician, bahaino norok aro srengi manai. Tai beauty, wellness, fashion design. Megar sidi. Fashion bahaike design klainai. Fashion designer nising salai. Hai diva, nadi khoroksa khoroksu. Kanma chumarok. Baksa gothogya rokungo. Kanma chumarok gothogya ngo. Min busakno na ye ri sumarok khapiyarok ngi thango miliya ngi thango musangyarok chang salayo phiaba o fashion design rok ngangke designer rok ngangke borok saimano bo borok no bo hai ri bai rakhangke chum rakhangke musangno bin bkhnai rok bahai ngna nangnai bin bkhnai mukhang no nai sakdok mangdong no nai ri sum sumrana nangnai ge omhai khlainai Fashion designer gobo borno frangzari tongo. Tai food processing samung num bahake snam nani. Romdi asar bahake snam nai. Sips bahake snam zagi tong. Omo hairok kabang ma samung snamung packet klainerok. Abo hairok bo tabu frangzari tongo. Taibu tongko kapangni marikising normang taibu sai khanarwana hake auzorawo samung tangsa khanaina laigarna bimol bayar sabjak samung tangsa odipor zorawo phaidi khanaina laigarna abuni ulo haino hai norokno skill development no taitamorok tong norna ang sai khanarwana tabu samung tangsa engra siteng Bimol wayar sabjak kersamung tangsa do
0: normi bagai.